0: 한번 사랑한 미철급의 이마 미철급의 내 이마 살게.
1: 딘따라 딘띠라 딘따라 딘띠라 자라게 띠가 나해라 마띠라 나를 마야루 딘따라 딘띠라 딘따라 딘띠라 자라게 띠가 나해라 마띠라 나를 마야루 딘따라 딘띠라 딘따라 딘띠라 자라게 띠가 나해라 마띠라 나를 마야루 사라 사라